0: 외떡! 아우, 외떡을 몰리고!
1: 어이, 대리차, 알박스맛!
0: 아우, 럭키, 아베라고 외떡! 외떡이 몰리고!
1: 어이, 할라!
0: 어서 할라! 무인공, 할라! 무인공, 갈라, 할라! 너쏘고 가고? 아? 벨레미니 갈라와, 공, 오땅, 와기 앞본, 마바이리. 싸우면 나고, 박바이야, 니가, 무시기, 뭔가, 무당고, 뭔가, 싸우라고, 박바이야. 뚜가, 뚜가, 뭔가, 오땅, 엘리, 뭔가, 뭔가, 뭔가, 아? 오스바니뇨, 야? 아? 오스바니니? 아? 그이, 야? 하, 뭐, 하, 술까이, 뭐다?